0: 해항아 그거 갈 땐가로?
1: 기 대표네 에코레 나이 에와이크라
0: 키아오라
2: 어 대나고에
0: 대표네 에코레 나이 에와이크라 가파이 투아 토르 키아코에 차와라히

0: 코레아하.
1: 코로나 마이.
0: 코레아.
1: 코로나 마이.
0: 에. 응아로. 코레아에. 코레아에.
2: 코레아에.
0: 모요. 코레아에 모요. 코레아에. 파카이트 티카이트 파타. 코레아에.
2: 코레아에.
1: 아, 기억나. 아, 하이.